0: 또 해야 되겠어.
1: 야, 미츠코 아, 휴어 나도 밥 먹는 거 잘해봐.
0: 저는 수시로 가졌어. 마리마리 카페 나와서 막 타고 나지 됐어.
2: もしかして私のフェス時が異常の反動もあるか。

0: 빈 산료시티가 야마쿠지군 마츠오군 마이너 2人 디저 스피테 일본의 ために 이노시 사사하게 와타쿠시와 4번目 の使った 行ってこない! 分かったか?
1: はい!
2: 会有事儿吧？不行，我得跟他一块儿去。顺子，顺子，
3: 牛子姐，啥事儿？
2: 叫所有的兄弟们集合。
3: 是。